0: 기원아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봐. 이래 이래 이렇다. 도시와시 있다고도 가. 이모 있어 것이 근데 기대나 있다가 봐. 기원아 그 이래 따라들어. 하시더라 그 이래 기원아 그 이래 담노. 다시 사람 반담다 이모 있어 것이 근데 기대나 있다가 봐. 기원아 그 이래 기원아 그 이래 기원아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그러니까 그래 이놈 말하는 호동 말다
1: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, vibe wise? You guys became really, really less.
2: Yeah.
1: Did you want me?
2: You were just
1: to,
2: doing one.
1: Did you want me to just like?
2: Oh, that's a good question. Like,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?
1: Yeah. So, no. Okay, okay. So I'm leaving. Should I go back? Should I keep the? Can we listen to the previous one?
3: No, not this one. Not this.
1: Before you go back to the instrument.
2: No,
1: go to the end.
2: Go to the end.
4: Get away. Oh, it makes more sense.
1: Oh, don't stop! Don't stop!
4: Actually,
1: a long time. Acapella. Let's do acapella. I want to do. Let's have this song at least two.
3: At least two.
1: Once we pass 2 minutes, that's good. We don't have more than 1 hour. Let's do it.
3: We should have played.
4: Crab, like.
1: Crab is so stupid. Crab. Okay, let's record. No, acapella.
3: I feel like...
1: Acapella one more time.